0: 四山竹树直刺，这一剑刺得很有勇气，这是一个很像佩剑的进攻动作啊，直刺打平了，两分的优势啊，三十秒内，应该说二十秒内这就被抹平了，这应该就不打了。第一个三分钟打了一个3-2，第二个三分钟呢，双方现在打到了7-7，又是一分钟的休息，一会儿双方第三个三分钟的对决。
1: 다들 힘들어가지고 사실 다들 한번 다들 치면은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